0: så det är ett sikkert så var det så utan och när jag kör det så då var det stöten.
1: Mm.
0: Ja, då när man sa klappa gå då.
1: Mm.
0: Och så där av sen ja, vad ska jag annars den kan jag ju hålla en white plan. Mm. Kom in så här, yes no, tons då kan den i kitchen.
1: Mm.
0: Men så var det när när jag är inte så nära. Ja, yes.
1: Mm.
0: 都會有時候我通過那邊是打卡的呢按這個燈自己用啊那個也是一樣那個也是一樣那我真的沒有電影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那個 하시까지 대보해. 아, 게 되게 이제 다 나온 이대해지 나온 데서도 나 잡였어. 나온 데서도 나온 데서 기소했어. 아니 뭐 한도 이제요 나라야. 여식 있었을 게 야 이제 탐나 와서.
1: 이거는 아니고 대안이 너에서.
0: 예. 나도 싸워 게 이게 어 나올 수 있게 가다 요스드림 데이터스. 어. 아 그냥 없어요. 이게 아니고 올라. 지금 캡스. 지금 나올이나 세야 어 무슨 데스 버스에 가서. 예 나는 세 딜랭 인게스 이제 뭐 한 루스 게 디간 디스텔이나 마디. 예 나는 데이터 버스에 또 게 해도 자네 로스키다 돼. 알았으니. 그게 피카 나올스 게 아니야 진짜. 예. 야, 네 이렇게 해도 자네 로스키다. 오케이. 어. 네, 네, 이스테오게 해서 대신 쓰게. 다시 그 니간스 니간이 이스테게 해가 어떻게 해서 하네. 그나, 그 난스인 단지 대나 인 타워 너무 그로 싸워해. 그로 그냥 니스가 쓰게 해서 하네. 아, 쓰는 러시니 뭐? 너무 안 해도 디스게 해서 하네. 혼내서니 뭐? 그나, 시키고 쓰겠네, 뭐 하여 쓰겠네. 그나, 나스 그, 에지 쓰이서테. 진 지금 아마나 니 로스 나디 니 로스 원 익소 넷 로웨스 디 나나 나스제요 야 유스타 와나 자네 더 호스요 세 레스 키로 야 익사 와 지키세요 왓데 헤어즈 원 넷 로스제 데온 데 원 요 나우사 지부 크타나 섹 키로 웨 더 리스 이 디 데게 알고 와 에서 워즈 원 니기스 더 데 스타나 네 그래서 내가 시킨 안다고 썼잖아.
1: 너도
0: 그렇게 시키나나. 그렇게 시키나. 나 사회 그 안돼. 역시도 너무 세요. 테스트 나 지나서 오면 디스킨 이게 개자.
1: 오케이.
0: 지나서.
1: 지나서. 지나서.
0: 예, 다들 여기 인데스요. 나는 시기시고 시기에 타고 시기에 그나 아니요, 대해리 시기 나는 나는 기억이 생긴 놈을 꺼내 넣었어. 사람이 없대요. 나는 왜 저게 일찍은 지금 싸웠어. 네가 still well is all I. 자, 이게 내 인사 대여서 네가 이유 탄다서. 나는 이스타로 나에 대해서 네 이제 탄나 있다. 나 이제 자 자신 없어. 더 하든 내 길게게 이제 못 好是这个那那些他是那对着我是一般还有我这是给自己我是我是一般是的用一生呢我在呢那也很有啊那个有是跟我说的是这个有一些黑的一些要黑的一些那边的是这个那些都是好所以那边的我是有些也
2: And I hear Janice Ballou and the late Nan Butter to sing I Will Tell What God Has Done For Me and Heaven Beautiful. No, no, Janice Ballou and Nan Butter is again, huh? Talega Tinogit, the Tadosti. A guy on your easy looking. Tidoga says, Talinen, huh? Nesla, where's the God the Edigayuni? Tidoga says,